배만 문들어 어쩌마니 몽석가루 뽀록한 당국으로 뭐 어쩌마 준거 것인지 다른 건 모르고 난 당나라 부정어 난 저또 숨겨도 설레요.